0: излъчени новините от последните български избори.
1: Последните избори, да, малко са по-различни от предишните. А обикновените корейци познават ли България?
0: 한국의 있는 시민들, 네, 어, 시민들은 불가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
2: 네, 알고 있죠. 불가리아. 많이들 알고 있죠. 그리고 불가리아는 뭐 그 탄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그 독립국 혹은 외세의 침략이 있더라도 그 이름을 계속 이어왔잖아요. 어,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익숙하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요. 또 비슷하게 아마 혹시라도 가능한